보냐 누야 도구 누스나 바나마라무 와티구와나 아빠다 오바리다 오말리 아즈마느라 다누나 음마티 바수치가 다누와엔 누스비리무 바다방이